않는 다정. 항상 생각 안에서 날 자꾸 이렇게 만드는 것. 나라고 누가 뭐라고 해도 제 이제라는 건 결국은 나뿐이라고 가장 어두운 밤은 해가 뜨기 전이라고 조금 기다리면 돼.